0: 어. 그렇지? 수만, 물로 가볼까?
1: 아, 어. 막 쓰리쓰리 은약고.
0: 멜치, 하타기 꼭 꼽혀 사이몽 라고 하는 비디오. 그치 니라 사바카 사수원 사쿠랄 니라 니자니.